呢个 friend 嘅话咧，就系纠结咗半个钟头咧去拣外卖啦，落单之后咧发现自己选错咗收货地址，咁就真系有排都冇得食啦，系嘛？